0: 지기 지대서 제대로 되면도 오늘 되는데 냠시 재미는 당연히 너도 지대 된간 좀 미게 통적 지대다 미게 마통에 지대 찾아서 티샤 제자 당근 때문에 나도 미래 지기 이번에 좀 쓰지 단대 봐 중화 미래 나로 되네 미래가 다 나가 좀 되는 걸로 규제 놓는 데다 나도 야 그리기 당연히 면서 못 되는 데 도와
1: 每一次看似轻盈的蝶变背后都藏着无数个暗夜里获茧的勇气在低吟，从田间地头俯身耕耘的身影，到清晨校门口的温情守望，从阿里南大门风雪中挺拔身姿，到守护生命的医者，从默默深耕匠心独运，到服务窗口绽放的春风化雨。无数劳动者以汗为路，浇灌希望的种子；以肩为梯，托举明日的朝阳。

0: 사단장님, 적대 다 죽었네요. 역시 미국 포탄이 대단하긴 하네요.
1: 이게 바로 내가 당장 공격해달라는 이유다. 적들이 방금 산을 접수해서 방어공사를 못했거든. 딱 정확하게 맞을 시간이다.
2: 你这个手指能扔出去？
3: 用牙咬着？
2: 对。
3: 你这个人啊，你这。